내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대 눈빛 마주칠 때 고개를 돌리며 다른 얘기를 하네. 내 마음을 지고 싶어 줄 수 없는 나의 아픈 가슴을 나는 아는지 나의 진실을 이해.